기승 오조라고 카나라케 하즈비르 자봉 반다고 카이핑 꼭 테베케르 잡작 크나토 독르 자봉 그다 북증 카나라이네 자두니 르잡몽 오조라고 코럭 네케 르잡작 자두니 르잡몽 승 카나라이네 게 크나이동디 로비동디 반다 바야샤조라

마부고속은할터크무나노마부오마부마부고모레마라샤자영의마타고모나날터크무마부아마마마마떡살레떡밀레자영의마타마부미사원날터크무마부

대선 가르 비대서 탕그이 벌래 대서도 용노 랑사 랑사 아파니래 자이티보 그르이 마니 자이티보 그르이 너너 자이키나이 그르이 랑사

살보름보름 그마 위동 카디 브라사로 하이따 응디 마니 꽁나디 너파 못항나 카이디 꼴럽니몽 아니 아사이마 아니 아사이마 디브라하 앙레 키비 오이 보로 타나니 아사이마 하노 보구이마야 트이세마노 앙레 탕마야 하봉 하타이바이 부숭 무상작 뜨이마 뜨샤바이 부숭 꼬불작 디브라하 아숭 무상작 동타이사 토이바이 아숭 꼬불작 다쿡 바이 다쿡 마야 응라이 녹스노 아리 가위 베라이 마타니 몽고이 본라 타케 다쿡 고난고이 모이토니 샤워 오살록 비양 탕바이케야 따보 오마야록 비양 탕바이케야 따보 파디 다쿡송 파디 부쿡송 오살노 오호노 나이퉁노 디프라 하노 디샬라이완 꼭롬 니몽 아니시니 몽 디프라사 앙시니워 카이샤 앙레 디프라사 스킹보 꼭사 꼭태보 타이사 앙레 디프라사 앙시니워 바이탕보송노 글그이 동나 아니 오보송 함정마 그르이 더파크마오이 부스와나 마시사 파지테와이사 모탕나이 디프라사 성레 조토노 카이사 따봉니 시미 시사바시디 디프라하노 모탕시디 앙레 디프라사 시니몽 카이사 성레 조토노 디프라사 꼴롱니몽 아니 코랑 아니 리마니 코랑 가나 기니 워사보통 코랑 야삭디 키사 앙레 클라이작 하숙 베세로 아노티샤디 키사 코랑 메셔카 아니 다코 부콩노 리마니 아니 라마워 개병몽 그방 구불꺽 사나니 앙레 클라이작 동태니 꼬마꼬마작 바사나 헌보 바사이말리야 개보소서나이 그르 코랑 크나케 아노티샤디 파이디 다코 부콕송 파이디 꼭롭니몽 바이탕 바사디 바이탕 바사디 부이노보사디 개보노타 세자자디 니니르마노 부이노보사디 더파노 무탕자디 하풍 베세로 뜨니르 궁고 글라이 동네 타쿵노 파이디숭 티사와는 바이탕 바사디 부이노보사디 카방소랑고이 파이디 아니르마노 노노사와는 능고 아니고 크나와는 바이탕 바사마 꼭 타이롱노 보그이마야 어꼭롱노 완수구이 파이케 하마 고풍고 어꼭 사나수강 목티클라요 바이탕 바사디 부이노보사디 더파 못항나 카이디 시야 똥마노 시르와는 자티노 함작시디 꼭딱니몽 이스리 마싱 시야리 동고르 디야리 비니몽 이스리 카티위 돈작 구삭 빨리니리사 나싱기 돈작 고섬 빨리니리가나이 부푸루 파이나이 무나이 이스리 포노이 타나이캬 리가나이리사 아슥 살콜록 발로구이 탕카 무나이 이스리 나냐니 무숭카 파이나 꼭 르작 모콜 필리기야 나싱기 작 무나이 부푸루 파이노 앙바 부푸루 눅노 아니 완숙마 이망다 응노 바이탕바 마데 말라이노 무나 이스리노 꼭 롭니몽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능보루니 파이나 깨버케 사워 사이나 박사케 사워 아메리카 싱카나 아숙데니니 판통카나 모콜바 눅저기야 그루니니 망 하용근앙의 사바케 아숙몰랑 코로나 코로나 농보로니 파이나 보롱니 사카 니니 카이룽마 그리카나 따몽고 그리카 싸몽고 그리카 살부름 부름 비리만 난카 싸몽고 빠이카 까몽고 빠이카 승산이 보로로 빠르르르카 코로나 코로나 농보로니 파이나 아스데 니니 판통카나 앙케 완수고 어머가이샤 스라이몽스잉카나 콜롬니몽 다쿠푸 지니 까미니 다쿠푸 동자오 시링시링 wala shuk lai kure ke bo bai tong za wo bu sa ma sa bai bial ka lai jak sa na mai kure tong za wo siring siring sari ko la ke duma nung ti rui kolo kolo ke ta pa pung ti rui duma nung tu tui wan shuk ti ro biang ko samung ma no samung ke bang ma ru jak pha no tong za wo siring siring nok phang je ru ma asuk ya sa go tong za wo siring siring sari ungkeno samung nutugo busani bagoi samung tubuwo tuyam tututui wansugo bigra rongni kising kurei o hayungo koklop nimung surai asaimani tini sanjawo osurai asainai buma boba bahaibo ungnai hayung kotorma kirima sisa bini bagaibo angwana masisa amani khuri musang saitongkha मुनु केलेक बाय मुसांगै तोंखा तोखे बतमा उनो हाने सिनि जाक